Baby 나는 no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B는 no 그 위에 나는 no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You know what I'm saying